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루라도 빠른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약 800명이 참가한 30일 집회는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지원자 등이 도쿄 치요다구에서 열었으며 다카이치 수상도 참석했습니다. 이 중 중학교 1학년 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요코타 타쿠야 씨는 납치 문제 해결은 전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다른 나라에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해 가족의 인연을 끊어놓는 인권 침해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에게 우리는 절대로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양국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메구미 씨의 어머니로 90세인 사키에 씨는 벌써 50년 가까이 싸워왔다며 메구미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당시에는 매일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눈물도 말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살아있어달라고 그것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부모 세대 가족이 건재한 동안 모든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실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북조선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이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 등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카이치 수상은 남겨진 납치 피해자의 귀국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드릴 수는 없다며 납치 피해자가 한시라도 빨리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임하겠다고 말하고 내 대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재임 중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조 양측의 상호 번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며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 용기 있는 걸음을 김정은 총비서와 내딛고 싶다고 말해 일조 정상회담의 실현에 거듭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해결을 위한 대처와 관련해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수색 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과 안규백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30분간 실시됐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외에 양국 방위당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흐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조기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약 9년 만에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어 기자단에 정식으로 한국 방문 초대를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조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코이즈미 방위상이 싱가포르 방문 중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코이즈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은 30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코이즈미 방위상은 올해 3월에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폭넓은 안보협력과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무거워 조속히 업무에 착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3월의 정상회담도 근거로 일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폭넓은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이 이른바 5개 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 등을 설명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대처를 지지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사태에도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 필리핀 등과의 연대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0: 각국 방위 담당 각료 등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가 무인 잠수정 개발 등 연대 강화를 확인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이를 견제하는 한편 타이완과 일본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맞춰 미국, 영국, 호주는 30일 안보 체제인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의식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 부대를 내년부터 호주에 교대로 파견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국방대학의 멍샹칭 교수는 30일 회의에서 국가 간 협력은 제3국을 표적으로 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지역 평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견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한 한편 미국의 타이완 무기 매각 등에 관한 질문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이완 독립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며 이것이 레드라인이므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우리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 등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관계자는 협상 담당자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핵 문제에 관한 협상 개시 등 양해각서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이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여러 매체들은 양해각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을 맡고 있는 레자이 씨는 30일 SNS를 통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배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해상 봉쇄의 계속과 협상에서의 과도한 요구는 협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문제에 관한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CNN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항행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이란은 오만과 협력해 항행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제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유익한 합의만을 맺는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